0: 이슈 좋을까요? 원래는 몇 개 오래 준비해요? 특히 법원의 원칙상 오늘 예약서는
1: A1 transporting 1 to BI Plymouth, 1717.